나라는 거 take 1 꿈을 참는 거 take 2 실현하는 거 take 3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은 모르지만 그 아픔은

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행복합니다